0: 아유, 여미스티랑네 도나 그라이족 난리 오카이 자만기 녹.
1: 바바이안 닦아봐 잔이랑네 낙나디 남자와 나디 지급바 잔이랑 코디 논통나사 낭족바.
0: 나주똥 나마이코마스야. 앙이 그숙 자나 스카랑코 자나 만나드빳 아가차이겐바. 안탕니 자나 스카코 주소곳 나 만나 나가고 나 위자마.
1: 암바 나 자프레티멍 자마노 나 사조고데 낭유비엔이 남근이는 사가니야바. 무뜸 지급바 아로카리 낭톳급바 잔이랑코 왓보하. 낭유비엔이 남근이는 남마 자아니미슈 삼자그랑코서 자보하.
0: 야코 커미셔너리 오브 푸드 세이프티 메갈라 실롱니겠다 위야.
2: 자비 알아봐.
3: 야, 녹한니 자비. 바바야 낭 바이크니 자비. 아루야 녹니 자비.
4: 아야, 야 KYC니 레카랑바. 뱅게 프라콘 등탕탕 나가. 금목니 감난 기사 자비엔 조려대 남아점.
3: 금목난 조리기빠. CKYC 아이디 동아바. 나니 에카운트 박사 사파드문 KYC 콘. 나니 뱅 CKYC 리지스트리오 카파스 카겐. 지오니콘 아 등탕만 차급바 멍치브리 동아바. CKYC 아이디 넘버 코 만겐. 아루 양라 뱅 랑오. 아루 파이낸셜 인스티튜트 랑오 조리기빠 우아. 야니 오르투아라. 나아 뱅게 사오 KYC 업데이트 카하. ওদে গপনো আপডেট খানা নং থাইজাওয়া হা
5: আরবিআই আগানা নালজোকবা ব্যাংকিং না কেওয়াইসি না নিসখাংপা জাকুদি এনিওয়া

구단이 아가리 좀봐. 안다 걔는 부부인 거 봐나라 캐닝아마 그날인 거 봐나라 스닝아마 앙아다 어디 동행아 노노 안다 걔는 박만이 도대가 오 단단히 희진이 비자료 맞다때 반지 아가리나나 안다 걔는 단 사꾼지니 노바 초리아라 반지 구성 탑 예텔 단 사꾼지니 노바 막탑 예나 안나면 반지바 노멀라라메드나 마다 마디야라 안다키 초리나 비아바 미식지 막차이나나 반지바 안다키면 글랑바그리바 사리 루아이보 사이보 바다쿠나 사자를 우두다니 가풍집에 하트 송동 그렇게 하는 거면 녹차겠구나. 나도 주어라 아우니 니슬바 홍족나 우송나. 왜냐하면 우아망바 안탕탕바 주제 홀랑하나. 나 그러면 야 주제랑 소리니 기스코사나. 와 주제 거라 아우니 비송바 사리탕이 녹고 링나 자나닥지 사리탕바 물이 거라 아우니 그나미 사리탕나 온놈이가나 남의 닦인 만들어야가나 나그는 종이야 녹이야 그때마 달랑아 바지인기니 남느끼야마 남느끼야마 그로니 구사고 그로 하반 구사고 하바 아여 많이 잠이 시간에 느끼 동이 시간은 간난한 택간한 손꼬자 만지면 잔기노 가다 듣지 송우가 식나는 거니니 노가 바지스 아가니가나 나 개명 아세 나 개명 다우데 득히바 아가니가나 용아다 꼭 매고 주몽이 명 아가니구나 나 개인데 쪽 다나 많이 만들어 한게 노마다 지금 막간 갚아줘 한치가 받아 끊어 아 야 오나 와서 뛰고 봐 남자와 라르키로 봐 보블이 검자와니 득히한 아다 탕도 우자고 아가니가나 반지 아가니가나 다우 반지 자송고 그루든 자우디 바사코든 쿠나 아치고 가나 크키 노노 기술 바트라죠 간통고 가링링니 아마랑슬 마르카르죠 안칭바다 쿠나 녹걸자레인 기피마바 자키 노노 큰카르죠 사라 듬무 도코록게 부분 짝속하더니 반지야 나가니가나게 오가바 행고 가가니가나 부분 대노남 가라 볼다쿠에 디그 바코 데니 스위살로 가겠다 비파스카니 베엔코 말람치 제니 살로관 등토 가르그니 안다께 행고 길탕드랑나 아간 플라네 안디니사 마치와가니가나 보불그바다다다 켄쪼겄다 마참인구라겄다 바꾼 겐치들이 바꾼 스티니 아가지 켄쪼겄다 켄는데 보불나데 나소와라 켄장바 앙아자타기 맥바구나 하독카쪼마바 자바 보불인자와 이니 마치와가니가나 켄이야 나그는 맥바가 쿠나 바닥쿠나 종아다비소지 구멍낭으름이 시왑산 시근옥 방호합산 당근옥 안다가 비속에 멜라 돌발이가나 하는 게임자 반체 아가니가나 이야 송망망이게 바이자바네 안그리장 조종아자장 바비라니야 송나 루르미니 그 틈나 아측게 고볼호나 난그린 안 조종아다나니 하는 게임자 반체 아로 아가니족나 안다가면 비치 아가니가나 오나는 초목근이 앙아다다나데 바비라니 스라탕아데 루르미니 막판가나데 안다께 득치 바비라니 아송치 스키와 쪽나 닥 시족나 바비라니 아송하라 알라물라우자나 한강기라자나 한응마라자나 한응방아라자나 모솔리라꺼바나 바갈루 귀라나 하늘의 꼴 코리나 마그짝 생급하나 이송한
바벨란 이스라 상나 루르미니 마탕가나 안다이면 갓기니 작구나 시롱기니 묵항나 스티가 아까는 애들 키니 왔댓거봐 아래 카꾸니니얼 아야오 남자족디 락급하면 장난족 아다데 득시데 생급하면 낭등족 멋되게 반지데 마나 그 말이랑 홀라 아야오 바닥농사이 송나 아보자기로 부족 다음마이 홍록사이니 간찬 바비라니 빌미치칼 마른 신칭하나 인다 그런 말 과간 구나 아다 당당 아다 성 양보 남초음 없다와 아다 삭산데 막타전지와 또바 바이자와 기식 바랄 거바 송삭자와 다나마니 디장게 알람을롱자니 생사마니 사장게 고민낭 속자니 파타르고 와들 싶다마나 슬랑꼬레 쿠쿠나마나 헨쨍빠가 삭나바마나 지코아가 소나바마나 하코 크루토바 크루안 장갑자 아니 노그바가리나 지코자콩이오바 자콩한 갑자 멜라무고기사바 하키트코나비 송제 행나마나 스피컨샤코비 송제 살다월레 삭나바마나 한다케 지스 이하라 이슬아 가능하나 한다 때는 하는 강기라자 가능하나 리그농 노노 바닥 끝나지 시와프산 시그농 노도 바득치마 당와프산 당근노 아마 승아마용 크나 한다면 간기나 아가니하나 시롱기나 곱승아 모블나 스캉 량보하다송 모벌이 딱 좋은데 알람라 바자와 비송데 하는 금방그리 버리거니 작가 발문기 박으니 비송데 맞다마라 하는 그다 박으니 맞다마라 작가 그다 불 박으니 맞다마라 작군 박으니 간찬 쿠파체 쪽으로 하다 당장나 안다면 간티다 바치기 왔다 쪽으로 무예자 쪽대 그람나 설소바 코레 그람나 라쿠알나 고루알나 아슬기 라크파나 랑슬기 생급파나 스키와테 족나 아다니 송오데 다파 다 야득키나 하오데 닥그르키나 마이 닥쿠나 안싱기 나솜바 양파보 두앙파보 언니 호보호나니 족나 남 와만바 치고 마니면 장나오죠 마이 닥그노 다안바 조드치바 그루닥나 사만나야 미삼시나 사만나야 남자족이 우나리자오바 종아라 바디니 가츠파족 장랑아니 살로데 감랑아니 살로데 하마나케 아갈리노니 아슬기랑 슬기 라쿠알 고루와 아가니가나 안다이면 다오바 우소바 송사우나 스티커 왔다 뜨죠. 남자와야지. 알람나 우자다나 우송제님은. 갓내공 발람나 랑라랑루트람나 도이낭 라크파나 와티낭 생급파나 하는 카시 자꾸이나 고래도 카하위나 스티 왔다 죽나 우와바 하는 라크라니니 디마 바갈니니 자코츠라 가르구나 라크라니야 바갈니야 도이낭니 와티낭니 카시 자꾸이니 도카위니 노가파네 우리 비모가 라크라니 바갈니 아니 아가나니 와라 아야오만 플라나 만디스카나 다가바로 가바나 바타나 우아미 이치키니 군마나라 하능납나라 설가가나라 다키사 다오데 종아다가 메칸 키만족나 안다리면 바슬가니 그틈나 리바나
Osong bak mong dok na gamme kala sal. Mai kwa ka sa dao de wa ma khu mong ma jok ba nu wa. Phasal ka ni ki thim na umar sok ba ka ba ra. Chori ara bandi ko khum jok na. Thayin ti ara barwa ko khum jok na. Namun ara songju ko khum jok na. Ringrim yara mar phanti ko khum jok na. Singrim yara dimagri ko khum jok na. Andai ma atak tak bu song na. Nukhap zaman huna neke chan siwan dikshan. Mati jidra ko khuri sudra ko. Dana man na asong ko. Wa man ni nukkura abakal na. Aga ne te na dikshba. Andai ma mayong jok na. Wamang ba no jiji jang ba kuri su jang ba cheng tak jana ti sama ba de kina aga na ko phi jana mai na de kina pha ja ala me yo jana de ti ba sak tha ba no ba ram ram mo jana cha ji ya nang ni ba ga ba di gori gan chi ni ning ga ba di uni su drang de uni di drang de ayo an man phlana Nda kema, gama ka wamang laba, mati jisang, kuri jisang, nukku raba sukla. Nukku de, nuk, dengtang, dengtang, dengtang. Atal ni bjap rango ruwe, atal ni adam rango doni. Wamang ba, zikhi zikhi, nuk tang tango ruwe. Wamang ba, kam kain jok na. Numal jang na, hongmana, chanmana, zamandi. Wamang ba, Michael Dakanoni, Bobina Sinti, Wama, Ruina Gatumna. Unaman Michael Dakuna, Anganga Baba Mandi Dakababa, Kadoni Sagababa, Migraga Baba, Hangman Zangana, Eco Grozinati, Eco Agaturati, Dana Mani Timba, King Samani Atona Mandirangba, Dash Kadi Takatinone, no. Ziyo gobo kajo, siyo ba si kajo, tango ba tang kajo. Hanting ba da kuna, nanang mayo kuna, andake, nibandi ni, nukni, pakmari ni, sigani, salbo na siru ka man dokma nuan, madina dobak ni man dokma nuan, malam kora inibo, adasono de, malam di sa songo de, Negau kiruak datak plan. Mandi ni bangara. Angang kepa mandi tak kebarara na. Gemekat. Sang merasara agar ni na. Nunu angna melamu jokba kuja. Dakin agar. Ayayuhu. Datapa. Na antawe pabu batak ke angkubu letiga na na. Sang merasara melamu lara. Wakamu raung nangjiza. Rarik keni sawulana. Do gamu tak kaya juga ada. Macam ni kita tak kuna. Anda kena. Sekarang ujian kah ni ha? Nangi melamu lagi kamu jadi. Atu jam berde rong ujian anda semua lagi. Naga ni. Dah ada. Sama lah caga cakila. Macam apa yang dok kau dah tak kau sadar kau. Yang empat kau melamu lagi ni. Agar ni na. Hamaya na. Atu sekarang ujian kau. Anda kena, hai cakatok najo, gambar riba balingjo, dana getal najo, cakat najo, angjo ngadara ni, agan griki cakatwal, jaga si jaga dospana, namjana, walja si jumang nikana, gajana, anda yang dah jadi mereka tak kuna, mereka tak kuna hai, kanggil kepat. Salbona dobak ni gepa anung sang panjian kang dil bai dokla swan sikorun gepa zaman cak gepa anung nie thongan zaman cak bai nokna brigong khia ko di ara ni ga hong sirok dan kena selsia mang gepa ko rawara baru sembag da khnen Maka kemah sajuk na, kembang dia sajuk na,
와망이 작은들이 가마라 알람을

0: 염스티랑 내 도나 가이족 난리오 가이 자만기노
1: 바바이안 닦아봐 잔이랑 내 낙나디 남자와 나디 지급바 잔이랑 코디 논통나사 낭족바
0: 나죽동 나마이코마스야 앙이 그숙 자나 스카랑코 자나만 나드빳 앙아차이겐바 안탕니 자나 스카코 주소곳 나만 나나가고 나위자마
1: 암바 나 자프레띠멍 자마노 나 자조고데 낭이비에니 남근이나 사가닝해바 무뜸 지급바 아로카리 낭톳급바 잔이랑코 왓보하 낭이비에니 남근이